0: 进去，进去，跟你还没来呢，要命了！进出来！
1: 민규가 아직 멀었으니 우리 빨리 갑시다.
0: 进去，进去，都进去，快进去！
2: Eagle two, Eagle two, arriving at the drop zone.
0: 进去！
2: 隐蔽！
1: 飞机要来了。